0: 爷爷唔讲啊？
1: 哪个？我伊拉知道讲啊。
0: 其他爹娘？
1: 我知道认哪个？
0: 其他爹娘，那 services PPA。
1: 哎，哎呀嘞！이분이기다리는강한나토르비아겐나놈아네이터기나콘 marketing@bpa.top.kr
0: 게메시지나콘나나페이스북페이지 BPA A Broadcasting and Publications Authority 게 PPA Mary FM 89.9 게코보니코나나벤데이터기나고이런데타레폰넘버에오노와데누아키아데누아아키아또와나니메와키아게니폰로고나나카운터 BPA 바이리긴니카리나탕탕임기암강한아네나나서치스텐 box BPA 아리에카타Royal Ibukin.
1: Weapon!

이분 때문에 또 하나 편 러니 건 나라 프로그램 가게 벌써 이어 깨대 매튼 나놈 깨구나 깨 땅이라기 나고 이게 요한 바나니 우리 FM 89.9 아무튼 이가 이분 씨 대피 매워 워리기 대미니스 와이랑 보안우와 깨 우리가 보안우와 한 나라 떠이르스나 무스라와이 간원 나라 프로그램 매튼 나놈 프로그램 깨구나 깨 땅이라기 나고 이게 요한 바나니 우리 FM 89.9 나 따우라이기 네이타 간원 노람 매 군함 토거라나요 우니마니 아게 이스멘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having your Eric?
1: Ah,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하고 the new super plan.
0: 나니 잉, 너로 말이야 그 소년 다들 super plan. 약간은 양아이 가이가이 거니 가르고. 이것도 plan 아니 요나르키. 아니야 가르키 에 워르키. 내가 보관한다는 super plan 씨는 내 부인 따라 어고 그리고 내 부인 뜨기가 파이 따다 어 뜨부인한테 나한테 미니시언 뜨대대기 뜨스미스.
1: 키 가르키 또 one point 노와 뜨기가 파이 참다다. 아니 내 부인 때 미니시 뜨대대기 뜨스미스.
0: 이 시대 무엇에 따라 보나 이나는 와비 매워 시야가. 아이야리 오리야 스타 또 원아 또 원아 또 원아 더 버크 아리네이 더 워리기 슈퍼 플랜 내가 연하고 아 예이 되겠소 아키 고나 가이다기 나고 예이 이쁘긴 더 보러 야랑가 가와키 아유 아 더 뉴 슈퍼 플랜.

근데 이메다 농라연 메오리 FMA 지난 바이 9 대비 메오워 대미니 생가야 보라이 대비 메오워 나가리기디 대표고라 우리 내린 이쁘긴 워원 간원 남가다 와노 외유 우리 가린 본 대비 메오워 나래 이스 공간님의 암따르 메오리의 바바기 아래에 떠오르는 바이쁘긴 동라암 대다 와노 외유 아래 때라는 거 간원 남다 이메간네 와기 메 간원 나고 암 가다 와노 kata apa sih nanti tawana untuk apa sayu? Nah, ani kori kita pekora imain ayari sih kau memtar meure apa apa ki? Nipun roy tapi meuwa.